0: 뭐야 그게
1: 멜론웨어
0: 그게 여수하기 멀쌍이 불안 고파 세 바보에
2: Psalm 150 verset 6 Tout ça qui respire, louez l'éternel.